그래. 저놈 요 저놈 저놈 저놈 구질하지 마라 곤지 가스라지 마라 곤지 에와 구리아야 나마 에와 구리아야 나 와레 까마나 도다마 까마나 바카인 까마나.